そっかね。ボディ共通と出し。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협수행에서차분한주체된2011년12월17일8시30분에현지지도의길에서급병으로수고하셨다는것을가장비통한심정으로압니다주체혁명위협의계승완성을위하여한평생을바쳐오셨으며사회주의조국의강성번영과인민의행복을위하여나라의통일과세계자주화를위하여불철주야총력적으로활동하시던우리의위대한김정일동지께서너무도갑자기너무도애석하게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협수행에서차분한주체된2011년12월17일8시30분에현지지도의길에서